0: 남자!
1: 대단해! 이상해! 아, 이상해! 어, 뭐야, 어머니라고 써야 돼. 그거는 내려가니까 서두 부분이 좀 이거 뭐야?
2: 我们船长被偷了才到甲板上来的。